미국 애가 이거 다 속이 이제 가오야 원에 신미하게 있는 너무 지금 진겐단 것이게 너무 가이색 제가 원인도 아 속이 관 속면어 스나백 속 비싼 이거 앞산이고 개긴 개고 나가지 나가지야 딱 이때 나와야 막는 나 아니까.